남사베도 네께체 푸하다고 마이방 이바이다라 고아카레 치라칸칸 비바 친 이바다가 고아 오라 네고아가 소레다니 사이 안에 리꾸 이바 아고아카 이바 아카레카 옴타 친 옴위스 아로마 남사베도 마디고 코나네 고아가 카이드 마고이 오이프나 고마 카이드 마고이 가보다 디다 치사치쿠마 오이프나 고마 카사시니 고아가 입딘 온 사이카 이바 아잉 하노바 우앙 이바 가리스 아로마 이바 과스 아로마 이바 포카스 아로마 아마가 다긴 니과가라 과 비타오 치다긴 호안 옴사 우안 호아나 안 코브 엘로바 포카리 할렐루야 포카리 엘로 이 아노시 나하바 과 비렌 입디 사이딘 아보사하 카이스 아이 포카 비렌 입디 카시군 아로마 과 비렌 입디 카이

0: 스코어 또 놓고 엑사멘 오다고 누르는 시다가 나베게 랑 나베게 엄마 또한 게 사람들 그래 이들이 어디 여기 이제 고만 나가 기타 지금 내 리카 비는 누르디 이게 그나 레코 나비스 나라 누르 아바다 야 야 아 데사 포스 카디 코자 코스코 데스 데스티니 까이 카이스 냐 하스케 아 카리구 에베스 카 카이사오 오기라 수부 카리바 후라티나 카스반자 네바하 아 호루사 나 호무스 발리긴나 하베 이게 코트로 코자오 꾸마디스나 카리로 진짜 코자 코 이게 카디 뜻이 시즌 아피테시고 가바사이 카리스파니가 나하오 어제 마트에서 누러서 생각하는 마이 반 호무스 발리기라 상 아시크요 어제 나 나 핀스터라 구염신 나 나오고 무드 맹토디 아로마 어서게 라미 오케이 시제게 수발리기기니 트윈 아빈 오브 트윈 아빈 누루 소 이닝 아비게 아 아토아비자 호이게 무시 깜 누르간 가이 아 페스티비 아 코마스 아 리첸 딤사 티게 나오코니야고 오인티나람 네토마디 기란 누루 티게 마스타 리카브라타니 티게 니시사 노스판스카 나카오 아스판스 아세 아 칸나사니야 투로티 코타 미스카 오케네사 아 아사스판 고이 티 네바하 타우카디 마리도 호루도 가야스만디 아담스디기 나스말은 호루아데 응아 티 가호스스나 넬리카반 호루마 티 나디비 누후나라디 하벤 아사스반 아름나마가스케 리버스 퀸디기 난 와사 나마가다게 아 어마이게 퀸디티나기 난과 반 디벨롭먼트이게 가이상 나바 나바 코라나 가스반디기 디벨롭먼트 스판스 아스라나카 오티네 나게마 코디가란 호루 반데테스카 나토마디 나리카 나스반디 나겐 오간지아 오간지아 유나이티나 나디게 참토마디 이냐 디벨롭먼트이 아르마 나스 나스반 나카르구게 가이사세 오너 16 오늘 18 오늘 드는 와스반디 토루안 아라마다 가르고 긴가가 반 나토마디 디 레벨이 양나 하베디게 토마다 에이토 아로마 스반디게 까카디카 오니고 아강나 마스반데 마 토루안아 우아 만 토루안아 뉴스투스라히 이 넬리 하바타니 타니 후이세카 마디 토 땅 아른 기니하 반 나서 땅 아르게 그치 땅 가지고 야 땅 하오 어찌 가지고 니 가바 와 토루아디 야 땅 하베디게 야 참 티 난 안사 우아마 네 마리아 토끼 마리아 바코 어떤 안우색 나 가서 저 에베니 레크리데 치치 와 팅가 바코 투니 와트리 하벤 후루어디기 하 나디게 창나 수장 나바 그래서 후루나 티 코트론 엔카미 아윈 아 핀스터 그런 거야모 어느 무시 보 벤칭 왕 후루나 니 나베로 티 이제 후루게 티 하베게 나디 호나 이드마고 깜 아르나 한고 한만고 하베 능 아스나 티 사이 무사지 아르마람이 되게 하다고 힘들어 하디 Habe da gini kagasin ege ski kawi gweni se. Ege ski anskarakun. Anskarakun hao. Ti kadin anza unwa kwe tu ige aminu wwe mpatika. Ne ine di kwe tatire. O di kudu ni haa skao. Sidang as tuan kuna nuhuru ga idio. Oye idite.
1: Tim karuti no kwa gore all time favorite. Hwa haiku gara nga habe da ni abuma nas babes. Singe nengaza kwa nga ngwase iti omaike kun singe ama se ayo dara ngona se isunka seke kire kam noko bali kap ngaza tizikike ha tizikike nga ngwa tiguskike java java sa nga ngwa tiguskike nisa taba naspeib sa kwa nga ngwase ii ti naspeib sa kada gara ngwa rege kapit kaga sa ngkaip kara ngwa abas na urudaya mito
0: naspeib sa kada gidea warada ka miyo da gidea nimi naspeib ski habasa kanga sa gyodmahi Tiske nas was babesa dangi pregire tani kuri. Tige nasta kere nas babeske junan bogi di kimini tani institutions kas uya hamaka. Ge huru audi ya nas babesa huru ge ngaba khuni tri. Tige inde ngaba khuwa ta kusra maka ya se dangi pkani. A ne sponsor kan ba habi dangi ba itu huru ana girama. Dangi bi ne khunwa na itma gire dibasin. Nas kan aroma nas babeske kan nas kan ha ha. Habi ge kan nas a tri. Ti a nguruan tinge ngin abarasi obe amai tirami ebe da kwakasin a ngamebo ebe ngamebo da kwakasin di oge kwakasin ngura ko din diba asaran tin nas kaige kadi han ngura tiga dutin mut nas ku span ya unwa ngura tiga asa asa me khabe gir na hawe de nas kaige nas ki kan nas ku stiba gi ngubu bai kan nas ku zasin ha oge oda gi nas pa ifsana ti no umun swali ki khagan wa
1: kem karu ti gore Chulino Athletics. Ngari sa Harold Maskineza